0: 박수라. 야, 그 메르시 이다가 어떤 때라 야라 큐르 덕수라 브라더 콤 올 사먼 헌 브라마이 헌 브라 소머 비세스 소 푸츠 어 몰레
1: 파키토 FM.com.